0: dia, Madi. Magsigiging og diet. Unya, magsigir po og kaon. Exciting.
1: XFM.